0: 딱 이렇게 가서나 달라고 하더니 야네 반에 하트말 아니 하트말 뭐라 마음이니 비샤락티 나시킨 피트만 내가 까 하트말 왜냐니 막 하가이 아 파니까 디 파스 캘레 쟤니 까 삽디 아니 야네 반에 막 땡키 뭐이 비
1: Zéu.